시간 당가 아이콥 누아 푸노니 감장안니 무코몽고이 스퍼에 덴 베두라이 데랑나 무코몽고이 스퍼에 덴타 좀 폰센 우 아이 퀴고나 무코니 따방단나 좀 달라가

제도 인도 베프트과 디디병아 괴부미 이드데 매괴비 한괴 와라포스 매미 자망우 이마데 아티자 이와즈 베한구 매다모미 이드과 베프소 리제년 힌하 츠신다 디디병아 朝鲜母妈

남수보 아프사사 티티 마테베치타 아메 이테니에 마스 수리 마조고 이니에 농미 로과주니 이마과 도지스 아메니에 베이징과 무과광 마이냥아 이마과비 이니에 괴 이쿠이바과 무과과테 아니에 테과 무과 아타무타 과테냥아 무링아미 이니에 아니 그조테니에 마과 농미 농노데 마미리 농미 농로과 시자화자 이자니자 부대 마미링아

아, 디 카지오 코 자코 이슈. 쇼푸 다비타 가시비 지코 우스 하바스 마. 나회 고자 푸시모지 즈에 메다 라체. 지코 디 하바티레 스 하바가비. 나회 고자 고자티 마.

0: 가 지고 헬라도요. 오호쿠 미기쿠비오 로디 바나하니 아메리카 조토 트라프 데니니우스 하고게 자다레 마조비 키나마 데유쿠비타 즈다레 나히조고 외교부도 쿠바 리지 히하바 데치스니타쿠비 草西巴道 미그 마마조스마조 체쇼 문쇼즈비레 디폴리리타가 나그조비요. 히하바 데치스니타 俄罗斯外长拉夫罗夫加巴塔和佩比勒古维俄罗斯塔纳多埃达勒加古拉米卡维达和俄罗瓜达斯达兹乌迪姆米维奥加希哈巴迪奇斯尼塔嘎维乌内吉拉姆米科哈巴尼奇奥尼塔米卢希勒纳乔维奥科乔科希奥哈谢奇希嘎朱哈奥米贝修菲律宾米法就希哈巴迪奇斯尼塔古维 菲律宾牧民七日子末日拉家勒米巴米约日路哈罗维特个塔夫勒国家的马币乔家阿哈勒希瓦嘎纳乔耶鲁西巴西维嘎马小朋友勒七日子末日拉勒纳乔维奥科菲律宾牧民乔尼七谢个祝贺奥米贝秀七日波科斯萨斯勒乔杰托马拉嘎维尤勒加油托马拉达维尤诺黑阿说那拉维奥布尔家
1: 我是多卡约希，第一个出去他打好打，我是一个卡第个就给，实际皮皮多卡第二的多约希。

남수보 아프사사 티티 마테베치타 아메 이테니에 마스 수리 만족과 이년 농미 로과 주니 이마과 도지스 아메니에 베이징과 무과 관우마 이냥아 이마과 비 이년 괴 이퀘 바과 무과 과테 아니에 테과 무과 아타무타 과테 냥아 무링아미 이년 아니 그조테니에 마과 농미 농노데 마미리 농미 농로과 시자 화자 이자 니자 부대 마미링아 아무 아지수대 인니과 달로 유이 무과 벨로티지 후모스니 무과 티티지 마그니 리수부아 그 카노시 무과 디쟁아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초오빠 노다. 지디 그래 까먹고 나비오 야유. 지디 뽀코 노다 까즈라둘레. 라차시 멍띠 미그비 까먹고 지디 파조비유. 지디 그 호카야미 까코다비 띠조나게시. 구차라 무구레 부초 부시미 디냐브.

남수보 아프사사티 디유마테베치타 아무 이태니에 마스 수리마조고 이니에 농미로과주니 이마과 도지스 아무니에 베이징과 무과광우마이냥아 이마과비 이니에 꽤 이구이바과 무과과드 아니에 뜨과 무과 아타무타과 드냥아